0: 都欢迎你哋打电话嚟咧，我哋就会播出你中意嘅歌啦，同埋咧播俾你中意嘅人听嘅。好啦，咁啊，希望下个礼拜咧，周依玲会好翻啦。
1: 系啊，
0: 希望大家有个非常之快乐嘅周末啦。
1: 拜拜。
0: 好啦，拜拜。